비타민은 완전히 아세나 단단한 사미시 않고 만나다 많이 갖다 비춰 거라이 또 제이다 인 마르니 가나 니코나스 만크나 소나 마나 야나 카스바니 투라 다 프리니스 니콜라치 바지오 하 볼리우드 밀로디 소마요 디 단단 힌디 필미 게탄 코크나스 카나만 게임 다 오스카 파나스 마나

0: 가방은 닦아가 잔이랑이 나가니 남자와 나한테 지급받 잔이랑 거디 돈통만 사는 족보
1: 어쨌든 나는 그만이야 안 그속 자나 스카고 자나 만나도 빠따가 잘긴다 암짱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 만나고 나 위잖아
0: 안봐 나 잡혀 때문 자만은 나 사주고대 나이 매일이 낭비는 사랑이여 봐 묻든 지급받 아로 가리 명토급과 잔이랑고 왔도하 나이 매일이 낭비는 남아 자니 내슈 성적한 곳을 자부하
1: 야구 고민시나위 어 푸드 세프티 메가라 실험이겠다 우리였더라

0: 1995년 남편이자 건강 자신의 아로신 파전파이자 모국부 전문적계사 파묵시대나 동시 미야 원망 우리나라나 중국의 식구가 원망 신나는 작업아 원 습관 성리 독란 벽지사 같다 이승만의 가사자의 사건 마자대 말고답게 당파결정 건강 조기 불안대 사무동안 원로 쓰나 원랑고 작견증 아탕탕구 동학 관하 정원 문장하자 늑상심이 이승만의 남무공 덕아 남미 덕한 남미야 아군만 원미 니나 미합사나 오늘 만나야 마라 동안 풍급하산 높아 망망하야 삶이 니나 아군구나 불락치만 급하 건강증이 미샤 마리 불락한 등하다 목소리야 아하 마구 이송 남급하고 숨나 니나 불락만 가사에 응급하고
1: Nasimam Turani from his Academy School of Rayupa, Chatro, Azian Jakari, Samani for the Mangani Kokna Sunamanaha, Dazozo, Jennifer Samani Sasamatani Gita Kokna Naman Gen Gitaunga Kasatsu Angna, Gripa, Pride, Mankatagua.

못 가면 심망 아이유승지 워트레니기 트롱코 크나스와하 아리랑 박사 메트크로니 프로그램코가 마타니 소마이베 예는 못나하 너 치그니 바중 아하 나 심망 델리오니 힌디 코버코 크나스오겐 예나 카슈와니 투라

생각하시고 오늘 제코보람 같은 생과 사건 중 같은 후보가 바가 땡바 아 제대 싫어. 코보는 같은 비중 바가 땡나. Bloomberg New Economy Forum 또 매찬 싫은 많이 소마요. 디지털이 감사단이 비등호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아가나 항. 빔스테크 등탕 등탕 아송랑 박사 멜리에 감카나 Union Minister Amit Shah 쿠몽거카 하. 민칼라이 캐비넷도 MSME나 로카소 갈라니 고로 같나겠다 니엄 같다고 라차카하 미칼라니 스쿨 랑코 남다받나 CM8 펠로쉽 고 자르게 감카 안겐 더우치 음악으로 고보랑코 바라갓스카이나 니딜리오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코 마타니 소마요 인디아니 몽송오빠 아로 이코노미코 탕두받겠다 조랑코 등탕 런차 프라임니스트 레인드 모디 아가나하 디지털 코너가 답답하니만 명사남급바 초롱총부터 안내바 아가나하 Financial Unions 강바 Quarteron 인디아니 GDP 3.7% 장도잉아 아로 Foreign Exchange Reserve of Billion Dollar 리처스니나 바띵아하 담 하자군이나 바틀린 Global Capability Center랑 아로 담 락그니 하루섯봉아 Start-up-rang, the Autopet India Ogunang, aniba aganaha. Tamlakni hatasutpunga start-up-rangara, bangbataan, chonchon kipa city-rangu, arujilarangoni, umpatinga. Walangoni, supribunga percent kun, miichikrang director-rangi, ba partner-rangi, dilinga aniba prime minister aganaha. Mikalaya atokodong kipa school-rangu, tengtang ataniko rakbanagata. Aru apsan milie namdapat nagata, Meghalaya School Education School Complex Rules hazagani kuruk toku da alu Meghalaya Kibinetto rachaka ha. Adoko dam hazal school chagani

0: 성마 아루니 돌니 이슬라 응아텔라니 기장코나 시망크나 소나마나하 소모다 오코 도코라치 바지 영화하 다운 시망 아직 라디오 시리얼 코크나 소나만 겐 아루 야 프로그램은 시망 숨부콜 소나징니 그니 바바 소나징 아루 발생코 크나 소나만 스카겐
1: Donating out of our family in a country, young

0: 전화 마그바 박관이 전화가 준비하니. 전화마, 나는 전화고 마치 왔다.
1: 아, 맞다짜. 마신 오라 방족. 아,
0: 나라
1: 미치자.
0: 산디 바보.
1: 산디브 마치고 만겐. 마친 오라 망아?
0: 나 독가 건데.
1: 독가봐 독자나? 가자봐, 가자자.
0: 나 산디고 박박할리.
1: 아주 마치고 산디면.
0: 지금 와르랑 와 무릉랑고 말바닥기 신야로.
1: 아, 씨발, 니가 상상아, 미리 댕군이 비치시긴.
0: 빡빡할리 산디고.
1: 아, 산디나 만져. 가탈하자.
0: 나는 가타라자와 아가노데. 난 아가나 장자건 마가뽕이.
1: 마그반다, 사슴 가게인가 좋구나, 아메 이렇게 마그반 사슴 가파나 만드노?
0: 아가나 사슴 가오바. 녹패 뱉다 싶이 뱉다 닦아린. 갑랑이 동상에겐 되어라.
1: 대장 금목은 마그반에서 캐나? 마그반에디 캔자?
0: 와라 소나 갖다 느껴띵어리 지도 같은 거. 누나?
2: 마야.
0: 나라 맞지 않아?
2: 바바치 로네 야가 바바.
0: 밤은?
2: 바르싱마.
0: 발생하라 봐오.
2: 지금 잡히지?
1: 맨날 지금 자천지 눈바나 나가. 발생코. 얼미라이?
2: 아이 발생이래. 나저 바바 마가 남편이 하가 나쁘지.
0: 니 마그바 파그바. 맘은 마닝 아니 동자? 발생하라 맞지 이글랑아?
3: 나랑 집에 이왕 같은
0: 나게 리조 저번 라마 첼라니 게만 놓을 테냐 이죠? 나게 생기는 속바나 만져줘.
1: 왜 자꾸 이사 나서하라 마치 노란 노란이 왈리 놓고나 속바 놓고 캄 동자마 미 속나 찌구나 옹자 캄 카나 놓고 캄 방아봐 왜 자꾸 이사 나라 나봐 제가치 노란 들랑조
0: 전하라 내도 발생나 밤 이거 종이 자들 봐봐. 컨트롤 차량이 살았거니.

0: 선생님, 이 수고하셨나?
1: 정신 만족봐. 지하월락은 말큰 품만족강아. 마누라 닦나나하니 동자족, 나성이. 사이비족, 다우데.
0: 나오바, 그날바 니기 닦인 돈스나난겐. 언치사 아빠 동급받고 은하 양난난겐 하.
1: 절급분노 아빠 은하량 태워봐 생각과 부르니 닦겠시야.

카리그만 프로그램한 바 야는 뭐나 하? 야 탐니 바꼬 증박사 구시용에 그나 탐수행급바 사칸티 근무 사칸티건 무텔란 박사 우월남 제이힌.